아이, 낭낭 신앙 치켜보, 낭낭 가이낭 쇼카보. 아이, 요반쇼디에 카카보, 보다 바베리장 아룽장. 아이, 너마라우닝, 바라우닝. 아크리주하 캄다다, 낭노마 에릭라이닝, 릭바블라이양. 장당히 치마댕 아이 긴장당히 가이네데 하나마장 바빌리 아이나마라오케 바라오케 아이다켄차라오 파이바 마감차라오 파이부낭 후노 사마이 파이가데

치다다오 요만유지 가야바 마장지니 라팡크로 아이 라팡크로와 감다다 부르노아파오보클랑 그냥 요만 가야바오 아이 당당지낭 바오야이 노싱 노콩 할래바오 샤쿠 수장 하레바 하마이 크마 밤.